지리할래고하니일레오케리레와니이비토우테바와자마키이피아투코아메티바라와이카니레시아레디오라기루라와이